0: 여보세요?
1: 네.
0: 성우 캐논 PD에서 전화했어요. 402 West 4th Street, 402 West 4th Street. 지금 뭐 사업이 되나 봐.
1: 좋아요.
2: Office 23.